0: Ständig mit ersten Schauern ab den Mittagsstunden.
1: Music is our universal language.
2: Superfly. 도로 카나로 디뉴얼스노스. 브루스 라디오 Superfly.
1: Radio Superfly.